0: 바다 들 바다 들 바다 들 바다 들 바다 들 바다 들 바다 들 바다 들 바다 들 바다 들 바다
1: My baby, nephew from Detroit.